啊，喂良，喂良，喂良，喂良，哎，乜嘢走边笑啊？点解你唔睬我啊？哎呀死啦！乜我冇出嚟，我搞唔掂啦！哎呀，喂良。出声得噶，唉，喺个财处咁揾你，唉，我冇你冇收噶嘛，唉，你咪行你啊。